0: 말고
1: 켜.
0: 밀지 말고. 아 왜 밀린다. 아,
1: 밀지 말고.
2: 불을 안 켜고 차를 어떻게 보는데.
1: 좀 비켜봐. 비켜. 아, 비켜라고. 비켜라니까.
3: 여보.
1: 비켜라고.
3: 재밌었나?
4: 副市长，有个司机开灯，把敌机引来了，他们就打起来了。
5: 你们是中国军队啊？啊，我儿是人民军。
0: 老八级，你会说中国话？
5: 一点点，一点点。
0: 哦。
5: 前面的危险，断断的不能行。
0: 很危险吗？
5: 哦，打打打打打打，
0: 飞机
5: 危险。
0: 哦，哎，好，老八级，谢谢你。
5: 哎，嗯，危险啊，不能行啊。
6: 前面情况怎么样？
4: 报告首长，前方我军卡车发生侧翻。
6: 人没事吧？
4: 人没事，只不过交通会更加拥堵，请两位首长立即通行。
0: 好，我们抓紧时间赶路吧，走。